0: 咩啊？
1: 咩啦？你明唔明啊？
2: 我梗係唔明啦，你又知唔知啊？
1: 我梗係唔知啦。我辛辛苦苦帶翻嚟嗰個，俾人認完做情人，又俾人認做親生骨肉。係啊，呢個葫蘆賣咩藥咧？我真係傻傻戇戇。
2: 乖仔啊！你唔明白阿爹都唔明嘅啫，明明嗰個字係個女啊嘛，佢就唔認，要認你帶翻嚟嗰個。阿爹就係一頭霧水，好比是象八金剛啦，我點知得㗎？
3: 你聽佢講，
1: 你明白啊？
3: 我明白。